0: 들리세요?
1: 들려요. 신문은 시작한 달 보여주시겠으며 시작했죠.
0: Alright, get us that into Giant 1000 Motel Power, please. Okay.